사르방 바네 사르방 만네 사르방 브라능 사르방 드라능 사르방 보구다 사르방 조구다 사르방 대방 사르방 배방 사르방 갈레 사르방 발레 르왈 샨다 트와프라사드 아드루바나드 무르타 아존 프르카파르 사르만 트라만 대바 배바 아드우다하르 사르팔 사르바 갈 사르코

그름 으앙 그름 으앙 그름 으앙 그름 으앙 그름 으앙 그름 으앙 그름 으앙 그름 으앙 그름 으앙 그르 으앙 그르 으앙 그르 으앙 그르 으앙 그르